0: 조용민이다. 그래. 그래 알았어. 부사단장님, 입국 경비병이 그러는데 적군의 소규모 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군이나 빨치산으로 의심이 되는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경계소대에서 이미 전투 준비를 마치긴 했지만 만일의 경을 대비해 전차 부대도 전투에 참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1: 야, 뭐 극한 일로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래?
2: 아니야, 박연대자.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 그렇게 통지해.
1: 아, 네 알겠습니다.
3: 부사단장님, 밖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암구호!
5: 탈권! 회담!
4: 우박! 어디 서석입니까?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연대에는 무슨 일로 왔습니까?
5: 우리는 순찰단인데 빨리 들어보내 주십시오. 뒤에 적군이 쫓아오는 거 안 보입니까? 권대위님이 전방으로 회하는 길에 적군 내 습격받은 거 우리가 구해서 모시고 옮겼습니다. 빨리 열어!
6: 군의사 대변인을 확실해!

0: 기회도 한 번씩 겨우 남이세요. 따라와! 빨리!
1: 빨리 빨리!
2: 감정이 갑자기 꺼졌어.
1: 가만 있어.
3: 조등근,
4: 잠시만.
3: 뭐야?
4: 막아.
3: 소독하십시오. 자네 뭐 하는 거야?
4: 저를 믿어주십시오.

0: 부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1: 괜찮아. 우리 보안 척조망이 우리 발목을 잡았다. 다른 곳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
2: 이걸로
1: 준비성을 철저하거라.
2: 좋아, 물러나 계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0: 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1: 지금 부대 집합 끝났나?
0: 네, 출발 준비 끝났습니다. 전차도 출발 준비 끝났습니다.
2: 좋아. 지원 부대를 즉시 출발시키고 전방 부대에게 지원 부대 도착할 것까지 버티라고 해.
3: 만약에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면 은발할 것이다.
4: 2英里, 美军防线。现在都对上了。
5: 队长，
6: 已经和黑豹师师部联系上了。回电说，师部已经派出了两个步兵营的预备队，还配备了几辆坦克，马上出发增援，并且让前方所有的部队坚守待援，丢失阵地者严阵不待。
4: 这我就知道该怎么办了。金贵
7: 到，
4: 吴华清
7: 是。
4: 二队、三队，我是一队，听到请回话。
8: 三队收到，二队收到。
4: 你们在什么位置？
8: 我们在一起，正在赶往一号食堂的路上。
4: 好，尽快赶到，有任务。通话完毕。
9: 여기있는병사들은모두파충대를지원나갔다지원가루나홍차다포평대대에게지원요청할테니모든걸로쏘더라도무조건버텨포평부대용결해저총대장최종대는지원해적군의후속공격을막아
10: Carl, I wonder how long we can hold.
11: I'll go check the 7th company.
9: 두 사람지켜
12: 대대장님
10: 예
12: 용대본부와연락이났습니다총참모입니다
9: 줘봐전현무
13: 이제야연락이되네요연해본부상황어떻습니까
14: 소규모적군의습격을받았지만괜찮습니다그쪽은어떻습니까
13: 빨리용대장님에게지원여전바르다고전해주십시오적군의공격이너무매료해어마어마버팁니다
14: 그럴필요없습니다연대장님께서지금즉시철수하라고명령하셨습니다도를따라청수동연대본부방향으로철수하고본부와 2km 떨어진검문소에서제2대대와회합해연령대기하십시오연대장님이직접작전을지휘하실겁니다
9: 예알겠습니다바로철수하겠습니다

0: 자네 별걸 다 준비했구만. 자네 준비성을 알아줘야 돼.
1: 저희 첩보대대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0: 근데 말이야, 그 중공군 잠입부대 참 교활해. 난 아직도 그놈들이 어떻게 숨어 들어왔는지 감이 안 와.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참 골치가 아프구만. 일련대가 공격을 받았으니 이번 전투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난감하구만.
2: 저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근데 이대로 패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사단장님, 지금 우리의 위치를 알고 있으니 어디로 갈지 정하셔야 합니다.
0: 이 근처에 미군 보병 부대가 있지 않나? 그래, 멀지 않는 곳에 사단 창고가 있네. 거기로 가지.
1: 안 됩니다. 거긴 이미 적의 목표가 됐을 겁니다. 작전 실이 놈들의 손에 넘어갔으니 주요 시설을 모두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 가게 되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격입니다.
0: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인가?
1: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길은 원래 부대 철수 노선이기도 하고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기 보세요.
2: 이 도로 따라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여기서 전남 방향으로 민동산을 넘어 미군 방어구역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사단과 열악을 취할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0: 그럼 다른 한 가지.
1: 연대 본부가 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일연대 방어 작전을 힘들어질 거고 심지어 심할 경우에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2: 사단장님의 전투 의지를 볼 때 절대로 절수

0: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예비부대를 동원해서 순시름 애구고 두 번째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방어선까지 고수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도로 따라 남쪽 즉 사단 방향으로 간다면 곧 지원부대를 만날 겁니다. 지원부대의 통신기로 우리 알고 있는 정보를 보고한다면 사단장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1: 좋아. 그럼 도로로 진입하지. 어차피 남쪽으로 가는 건 다 똑같지 않은가. 난 더 이상 이 산길을 가고 싶지 않네.
0: 이제 출발하시죠. 이쪽으로 가시죠.
2: 惊喜，特大惊喜！来自中国药都樟树木恩堂的惊喜福利，大破价格底线，原价198元一盒的西麦通酸枣仁人参安睡饮，现在只要3.3元。是的，你没听错，现在只要3.3元。之前考虑价格高、犹豫不决的朋友们，今天不要再错过，全国限量10,000盒，机会不多，请立刻马上拨打屏幕电话，把适合您的西麦通酸枣仁人参安睡饮带回家。西麦通酸枣仁人参安睡饮，兼容传统精妙配方与现代生产工艺，每一滴都蕴含自然力量，睡得轻松，头脑清醒。原价198元一盒，今天特惠只要3.3元，惊喜连连，不容错过，请赶快拨打屏幕下方电话
3: 订购吧。
2: 您的睡眠还好吗？如果最近甚至更长一段时间，您的睡眠一直都不好，并已经影响到您的日常生活，在这里，您将得到一个非常适合自己的安睡好产品。睡是您的最爱，探寻睡眠好产品，服务百姓新生活。
4: 观众朋友们，大家好，我是主持人小军。
5: 你好，主持人好，现场的观众朋友们，大家好，我是张老师。在节目开始之前呢，我想先问大家一个问题。
4: 哦，那什么样的问题呢？
5: 就是你们最近的睡眠情况怎么样，好还是不好呢？有没有被晚上入睡困难，睡着容易醒，夜里老是做梦，早上醒得还早，白天呢总是犯困，睡不香睡不沉，大脑啊得不到充分休息，整天昏昏沉沉，这妄性啊是越来越大，等等这些情况，你们有没有受到困扰呢？一旦经常睡不好，最遭罪的就是大脑，所以这个时候啊，不少人就想着自我调理，花大价钱买一些酸枣仁、百合或者是茯苓、枸杞子等等这些对于改善睡眠有帮助的原材料，你去泡水喝或者是直接吃。
4: 哎，那说到这个原材料，哪地方原材料好的问题，前段时间呢也做了一档有关健康之旅的活动，一起远赴有着中国药都美誉的江西省樟树市，进行了一次健康睡眠的探索之行。

0: 사단장님, 연대와 3연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1연대가 갑자기 전면 철수하는 탓에 두 연대 후방 양측에 큰 구멍이 생겨서 놈들이 지금 연대 후방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박인 대장 이 사람이 머리가 돌았나? 왜 내 명령 없이 갑자기 철수하는 거야? 간이 배 밖을 터나왔군.
2: 지금 곧 도착할 테니 당장 진지를 다시 달아내라고 명령해!
0: 네, 알겠습니다.
3: 어느 쪽이야?
4: 이쪽으로 가면 사단 방향입니다. 가시죠.
3: 검문소가 나오겠군. 검소에 도착하면 사단에 연락해 차량을 보내달라고 하지.
4: 알겠습니다.
5: 오케이.
4: 피하시죠. 좋은 차량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가시죠.

0: 조심하십시오.
1: 왜 단정짓나? 고방에 우리 아군이 더 많지 않은가?
2: 두개 지금 두 부대가 현대판부를 공격한 다음 분명히 도로를 막아 우리 군 전행을 막았을 겁니다.
3: 跟着前车，前面有可能会遇到敌人的检查站，打掉他们，坚持冲过去。
4: 是。
2: 真正都出这劲啊！
3: 好。来。
1: 走，连长，我要加速了。
5: 好，按梁队长的命令，闯过去。
3: 是，
5: 大家做好战斗准备。大壮，
6: 哎，
5: 看你的了，先干掉工事里的机箱，不能让敌人有还手的机会。
6: 连长，就交给我吧，就这几个人，都不够我秃子的。
7: 好，步兵准备。

0: Jessic.
1: <笑>好样的，大哥，枪打得不错。
2: ，前面如果还有检查站，我们还干他。好。失败了。
3: 야이 개새끼야！
1: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2: 저희가 또 한 발 늦었습니다.
4: 分不清两位，你跟我来，慢点慢点。你们两个把上面的炮楼的武器装备清理完毕啊。好。

0: 기다렸어. 대단해님, 지정대 집결지 도착했습니다. 제일대대와 제일대대도 온 것 같습니다.
1: 그래, 일단 경례를 진행하면서 휴지 가라고 전해.
0: 네, 알겠습니다. 따라와.
2: 동신병.
0: 네.
2: 지금 담장 연대본부와 연락해. 담은 어떻게 할지 물어봐. 그리고 보안부대가 얼마 못 버틴다고 전해. 놈들이고 축하해 올 거야.
0: 네, 지금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2: 연대장님은 왜 이것을 집결지로 정하셨지? 여기 너무 위험하잖아.
3: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바로 회답 드리겠습니다. 각 부대 모두 지정된 집결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대대장들이 직접 연대장과의 통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4: 那边说什么了？ 说要撤退的敌人都已经抵达了集结位置，现在几个营的营长都要求跟一团的朴团长通话。告诉他们，朴团长正在去往集结地的路上，很快就能抵达，让他们等着。好，我让全务告诉他们。通知炮兵立刻做好炮击准备。
5: 是。
6: 让张连长带着七连回来待命。是。
5: 백채호!
7: 안녕하십니까?
5: 아까 자네 자네답지가 않았어.
7: 실은 좋게 큰 놈이나 여왕 부딪힌 적이 있는데 그중 두 번은 그 놈 때문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놈이 나타날 때마다 사단을 큰 골치거리를 가다듬었습니다.
5: 그래, 자네가 생각할 때 놈들이 어디로 갈 것 같나? 사단으로 갈 것 같나?
7: 아닐 겁니다. 계속 앞으로 가면 우리 지원부대를 만나게 될 겁니다.
5: 그럼 잘 됐네. 우리 지원부대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7: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저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다른 목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5: 다른 목표?
7: 민둥산.
5: 아무튼 두지가 민둥산이 될 거란 말이지.
7: 네, 맞습니다. 놈들은 우리 지원부대를 피해 산길 따라 김동산과 그럴 비율이 없습니다.

0: 이제 주수기만 남았습니다. 놈들이 도주했습니다. 우리 지원 부대가 도착했습니다.
1: 드디어 왔군. 우리 지원 부대가 확실해. 일단 여기서 기다려주도록 한다.
0: 그럼 담을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1: 지원부대 차량으로 사단으로 돌아간다.
0: 지원부대 말입니다. 일연대 방선을 이미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지원부대만으로는 다른 입구를 가능합니다. 설사 간다고 해도 놈들한테 정밀을 당할 겁니다.
1: 그럼 자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0: 저희 한계 중대가 방금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인근산 점령하는 가능합니다. 우리 지원부대는 놈들보다 병력이 많습니다.

0: 이상한 게 사단장님께 보고 드리고 민동산 이남의 미군에게 정면 공격을 요청해 놈들이 정신을 차리는 사이에 저희는 지원부대를 이끌고 후방에서 협공한다면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동산과 정훈이 정성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형대와 3형대가 민동산 쪽으로 철수하는 것을 도울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실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사단장님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1: 그래, 자네 말도 일리가 있어. 그렇게 하도록 하지.
0: 네.
1: 서두르자. 사단님께 내가 보호하겠네.
0: 예. 조심하십시오.
2: 报告 营长, 我回来了, 有什么任务?
3: 好, 刚刚梁队长来电, 说敌人的援军, 已经到达了这里, 你现在马上带着部队, 跑步迎上去,
2: 好,
3: 记住了, 一定要在这个位置, 阻击敌人, 当敌人集结起来, 要向你们发起进攻的时候, 马上用步话机通知我,
2: 好,
3: 我会命令 155 榴弹炮, 炮击敌人, 这个地方比较平坦, 根本藏不住人,
2: 我们就在这里啊，用炮火将敌人全部歼灭。等敌人消灭的差不多了，给我来电。炮火一听，你们就冲上去收拾残敌。是，听说撤退下来的敌人都被我们的155榴弹炮炸惨了。没错，这样的场景啊，咱们就给敌人的增援部队再来上一次。没问题，营长，您就看我们的吧。
4: 好，何秀。是。
5: 사단장님, 부사단장님의 전보에 의하면 1연대 패배는 적군 침투부대가 연대 본부를 습격해 정확한 정보로 아군의 군사 배치와 지휘를 교란시켰기 때문에 현재 2연대와 3연대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6: 이렇게 되면 이 두 번째 방어선은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 제2-3연대에게 속히 민동산 쪽으로 후퇴해서 민동산 이화동 정우리 일대 거지를 점령하고 고소하라고 전해.
7: 절대로 중공군이 거지들을 점령하게 놔둬서는 안 돼.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면 안 된다고 명령해.
5: 그럼 지원부대는 어떻게 할까요?
7: 이렇게 된 마당에 지원은 무슨?
6: 일단 진격은 멈추고 부사단장의 지휘를 따라 민동산 점령한 후에 제2-3연대를 지원하라고 전해.
5: 네, 당장 지시하겠습니다.
8: 情报显示敌黑豹二团三团正在向秃鹰岭一线突围撤退，并企图配合美军在秃鹰岭至青云里一线建立新的防线。 军之命令，我们师的主力部队立即插入敌二团三团后方，阻止他们向秃鹰岭后撤，并配合兄弟部队消灭敌二团三团。
9: 抢占秃鹰岭行动呢？
8: 军之已同意，我们先行派出部队抢占秃鹰岭。具体实施由我们自行决定。
9: 梁晨他们压力很大呀。
8: 穿插部队除了汪营长那一个营的兵力，你再想想办法，想办法再抽调出可用的部队去支援梁晨。现在敌人也意识到秃鹰岭的重要性了。好，我来安排。백중령,
10: 지금 뭐 어떻게 추격하라는 겁니까? 전차와 트럭을 산길로 보낸다는 거 말도 안 됩니다. 무슨 장난도 아니고 기본적인 군사 상식도 모르는 겁니까?
0: 그게 아닙니다. 제 말은 정차 부대와 함께 보병 준비를 남겨 여기서부터 돌진해 적어본 장소를 찾아 놈들의 지원 부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대는 부사단님과 저를 따라 놈들의 후방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놈들이 민둥산에서 전투 준비를 마치기 전에 미군과 앞뒤로 협공한다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10: 이건 우리 우세한 기계화 부대를 포기하는 겁니다.
0: 우세보다는 승리가 중요합니다.
4: 그만들 하지. 이럴 시간 없다. 일단 백중령 말대로 그렇게 진행해.
10: 예.
4: 남쪽 기슭에 있는 미군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나머지 전차 부대와 한계 보병 부대는 적을 기습한다. 그리고 백중령 자네 나와 같이 나머지 보병 부대로 적을 추격한다.
8: 네, 알겠습니다.
4: 그래, 지시해.
10: 예.
4: 자, 그럼 우리도 출발하지.
8: 네. 따라와!
9: 报告员，再问问张连长，看到敌人的增援部队了吗？
11: 是。老张，这里是老王，看见兔子没？老王，我是老张，还没看见兔子，连声音也没有。老王，有什么话说？没有了，通话完毕。
9: 敌人的增援部队上哪儿去了？不可能不见踪影。哎，张同志，你们当时没听错吧？敌人的增援部队是沿着清水洞公路过来的。
12: 没错，不会听错的。
9: 那就只有一种可能，就是从这里逃跑的敌人通知了黑豹师师部，他们已经知道黑豹一团的情况。这敌人啊，半道改主意了。
12: 这倒有可能。我们打这儿的时候。
9: 人不多，然后让敌人跑了不少，敌军的铺四长，还有白昌号都跑了。
12: 不能再等了，两国参谋长的兵力太少，我得带着部队赶往统领岭。
9: 可团长不是说，等派给我们的一个营到了之后再一起出发吗？
12: 等不了了，现在天都亮了，再加上敌机的骚扰，我们行军会非常困难。
9: 哎，不是，
12: 不，
9: 保安，
12: 走，
9: 通知王连长，让他留下两个班，看着俘虏和大炮。
12: 其他的人跑不归队，沿着公路追上我们。
13: 是。
12: 警卫员，
13: 到。
12: 通知几个队伍马上出发。
13: 是。
12: 王营长，张同志，你留下，我再给你留下一个班的战士，看着俘虏和武器装备，等咱们的增援营到了，告诉他们我们已经提前出发了，让他们用最快的速度赶上我们。
13: 是。
9: 哎，可是，
12: 营长，二团二营到了，这是孙副营长。
9: 王营长，
12: 哎呀，老孙。
9: 哎，怎么就你自己啊？
12: 李营长呢？
9: 李营长负伤了，只能我带队来听你指挥了。啊，这位是炮团的吴连长，带人来接收155榴弹炮的。
13: 你们遇到太好了，我的人全部都能跟我执行任务去了。155榴弹炮还有俘虏全都交给你了。
9: 放心吧，保证后面的战斗中，这些大炮都能用上。
13: 好，
9: 老孙，话不多说了，咱们得马上出发，尽快赶到秃鹰岭，听候梁副参谋长的指挥。
13: 是。
14: 梁队长，说，您让我们监视敌人的增援部队，我们发现敌人兵分两路，其中一路是坦克和大约一个连的队伍，沿着公路继续向前走了，还有一路大约有四五个连的兵力跟着我们徒步追来了。
15: 您应该是知道我们的意图吧？我们继续观察。
13: 是。
14: 龙，
13: 哎，
14: 看见那处小高地了没有？
13: 看见了，
14: 留一个班，带着机枪占领那里，敌人来的时候阻击一下，给我们争取点时间。
15: 明白。
12: 机班长，
15: 到。
12: 班长，咱下来那个小高地，有敌人过来，一定要等住。
16: 是，机班，跟我走，快！
14: 通知部队跑步前进。
13: 是，
14: 跑步前进，
12: 跟上，跟上，快！
15: 现在，지금 이
16: 부분은
15: 지금은 저 부대를 이끌고 부산아드님은 부대를 이끌고 뒤에서 뒤쳐진 병사가 있으면 받아주시면서 정진하시면 됩니다.
13: 그래, 그래.
15: 저에게 한계 분대만 남아 있어도 빨리 놈들을 잡을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13: 그래, 자네 말대로 그렇게 하지. 그게 좋아.
17: 1중대, 2중대 나와 선두에 선다.
18: 네.
17: 앞으로 뛰어.
13: 자, 가자. 따라와, 우궁이야.
19: 老孙，我们已经过了预设伏击敌人的位置了，而且这里的地形对我们非常不利。